0: 아래 쪽난 스톱으로 알아야 되는 거라고
1: 생각. 미안해요. 야, 왜 이렇게 나빠?
0: 디스라이크 라민 야말.
1: 소파 고이 아구 라 끝나.
0: 저거 아빠 내려.
1: 야, 올라 이 기름 뭐 이기야.
0: 올라 올라 올라 뭐 그래. 탄안구 양 탄안 뭐.
1: 디니 걔는 다 줄로 아예.
0: 탄안 생기 양.
1: 오빠 이기 양.
0: 이기 간 디노 랑 타올모. 해피 버스 야 양. 나비 아이 드가 반 줄게 양.
1: 오빠 또 양 왜 미켈 구이?
0: 아구 pengen gue kue keliling dunia.
1: Aku bayang deh, ra tau yang.
0: Moga-moga ade iso ning luar negeri ya bareng Kia Sugih terus ning luar negeri aku.
1: Amin.
0: Amin. Jauh lilinnya. Happy birthday.

내가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별이나 지켜내시면 아니요 기독기 나가 덧반 마룽마룽 기다려요 나오 니마사 덧반 시바다오 여러 개다 오려가서 성우들아 아기